빈센트 마랍 아루니 돌니 릉메텔라니 기랑코나 스만크나소나 마나하 소모 아탐니 도 코다치 바지용하 다우득득사니 소모요 나 시망 자담베랑니 프로그램오니 아카시바니니 블시소츠쿠 카파니요 스리 니폰 하종 MCS 우니 레디오니 감차타니 금은 아가나니코 크나웅스카겐.